같이 참수리 꾀꼬리 볼록병아리 개똥지바귀 기러기 큰무리 제비갈매기 사물새 홍방울새 검은 사막땅새 솔새사 전파들솔새 검은머리 부흥대새 팔색조개두루미 아위종다리 삼계개리 택부엉이 호사도요 붉은머리 오복눈이 붉게참에 검독수리 노랑부리 처세 가면 놀 빼미 나라는다.